0: 풀정운다 타마시 위즈가 이말죠 시마스 투마니오
1: 이불이요
2: 풀이랑 컨데 삼넵 시라가 맞춰야
3: 돼 오르샤바츠 오트샤바츠 다 빠라스케우스
0: 오크로 사라이야 사기쉐는 켐사구 다스로 봅쉘면에
3: 사가모 세프세
4: 네 라스베르치 라스베 마틀레비 체인 모고딜 시스테마 코마라리 베르전에 밤 모이고네
5: 사게 사기 보셔 다이쉐네 사기
3: 이노마니 촬나 부르세
0: 아미네다 촬나